0: 속이 너도 안 나노.
1: 왜?
0: 속이 됐어.
1: 왜? 왜? 왜? 왜?
0: 왜 너? 정말이? 정말이? 정말이? 정말이?
2: 내 내자 모집해.
1: 마사 로 샤이네.
2: 내 내자 모집해.
1: 마사 로 샤이네.